0: 콩은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살던 한국의 아주 오래된 산촌이죠. 그리고 가까이서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놀이도 하면서 그런 아주 그 귀중한 식물이죠.
1: 大豆的外形朴实无华，但是当它从画笔中跃然纸上。 就成了人们心中对故乡的回忆。
0: 우리가 여러 가지 콩의 색깔이 있지만은 특히 노란색은 가을의 어떤 황금 들녘과 일치한다고 할까요? 그래서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황금 들판, 곡식을 익었을 때의 그 황금색의 어떤 빛나는 그 들판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?